0: 샤베도 샤베 코칭 코칭 샤벌라기네 샤베 샤베네
1: Mimpi.
2: Hati-hati jebakan pinjaman online. Kalau mau hidup nyaman.